가사가 다가보고 봐. 마보레 능 앙르 파동 오다보랑 마이 오바보르 능 보너보 두어 사리고 하리고 능 피노 야르카디 야르카마니 야르방마니 살레사보 하이바노 니네 아포테 비보테와 보이알 노노 나이나이 보이알 오고나이 능 아보노 기자 암동 나이 어 바보 바할게 암동 나봐 하네 생각보고 봐도 내 애가 가지 바보는 어고 본 땀의 나나래겐 해 갑스러이라고 부상으로 불러 어야르 안오 반지르가리 반지르가리 안 보롱 마사 땀의 사자가 근데 내 야스노 거 탄디 내 야르 바무 뭐 야르 노노 어고 클라이 근데 사가보 아블레 사마 꽝노 너희 본 땀에 아버 할까 이놈 갑스러이라고 틀라라리 그 불러 타가시다 오야리야 너가 피어그라디 안반지를 가래 안 오빠 알바리 그럴래 퇴장 보러 걸어가 빵가이다 오마 보러 오고 보러 가면 영양호 파이 오래야 오래야 내 앞에 너가 그랍 차가 있어야리 가부 그때 그런 사업 탄사 구하고 알아보아들 그때 비를 만당마 하이글라이 오야 안 오반지를 가래 보러 반지를 가래 안 보러 마사 빠내 파이가 하이 삐양자르너 보러 가면 파이 오래야 야리 파이 너가 소리리 봐 오늘 파파토가 데렸지 아테망 아테망 아브레노 오늘 자가 구로 카포 파이스마세 너가 피어버리 나이 그르이 구로 파이스마세 구로 한 카이 나이 그르이 근데 나 소가야 피냐 하죠 선이 보보 거리 아브레노 거리 보러 아로 탄가 구르이 오야르 오야르 아노 반지르 가디 네 부르가 브렘 회장나 회장나 나콜라 오야르 타몽 파이가 오야르 타몽 파이가 파지 파지 파지 하파지 너희 너가 다고 있다 하가시다. 난 바하야 본토에 있는 사고 담아보 트럭 라라리네. 배다 사들이야 안고 탄데 너데 피자 와라예. 보러 마사 담에 파자 갔다 담 가자 사리. 안고로 동아이. 다와나디야 안네야 동물아. 또 엄마만의 응거 탄가 때라 엄마만의 때라 탄가 아버. 다보 바하가이 어 사마자 너 사마단 카이만. 아버 성수가 바이그라나. 하디 오고 비행만 다게 하고 또 동물로 칼 못 통으로 그라리 사반 찍나리디 리 간다나리디 감슬리디 두고야 거의 탄다르 가이 나그라디야 두고 그라디 리로 감슬리 가이 그라디 내가 또 동물로 칼 못 통고 사반도 그리고 또 고래 모소리 아소그리 가시다 오고 비야 아니 어 또고 똥마 거거로 마사 동자만이 어부노 라파디 내 라탈라예 자라예 자디 자디 강 마이럭시 떠더라 탕라가야 가이 在西格的呀，打开就是估计排量的，再要去把它排量的。排的打完了的，按你呀弄啥，能推干推呀能，按推干能推呀能，按不推呀能，到恁老几懂那呀？那俺这个沙坡的这个走过的，没说的干的会走的会，啊，到个啦他嘞，买下来就是离开阿边呀啥个的，我呀呀，俺这是受不了呀，都帮忙看嘛的。뭐 야르 아솔 너희 팔만 있어 또 야르 너 너걸 능 마사지 아니 야르 아솔 너희 아프리카에 살만 가신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안 버럭단자 야르 아는 바보 못해 너희 사보이세 안 파요 너희 사각가에 빈 야성빈 맛 어떨랑 탕가보 그러니까 바보 능 사이허만이 아니 야르 도스바로 전화 깨보 파노 안 오그로 헌 가야져도 너가 소리 봐요 어 야르스미세 아노 디사보이 두구리 모수리 저선으로 가이리 송가미 보이 아더로 가이 나르고 제사응고 제사소고 앙통오 야르스너이 와노 나르고 너이 차가가이 아프로카이 부파 차가신다 오고 바보 넘고 송다리 넌 다보 송다리 리야 내 야르바이 딱구노 용카 넘너 저노 각다 선보디 양 뜨이 보 양 뜨이 플라이 농노 선포티 바그리 나이너로 앙 뜨이 참아야고 러버 가함 그런 야파이 자풍노 힘의 너너로고 선포티노 살아이 와라이 수플라이 응 야 뜨이 플라이 너로 탕디 아보노 버럭 시니야로 야르타 카디 비시돌타 카디 비시돌 카우도 사야 너이 선포티 어댐 바그리 가시다 부코 앞으로 가이고 버럭 너는 어떤 라이카 부마부카 아난도 트마야고로보 바이카가 리아 삼포디 바베리자가 삼포디 너살라이 바로바시 카이톡 라이카다

0: 아버터께 눈감수를 봐요. 손감기라.
1: 아우 아우 이 아버터께 한 발. 아 벨레뇨 크라토도 크시니 부코 사이클랑카 파디 요저로 우선 크라토도르 사몽당사 카나라냐이 주엔토 조마티아니 쿡뚜이 레삽사그 사몽노

0: 아시더라도 이 캐나다 독립사 목록을 하나 밖에 아카팡이 약하라이 반다오 젠토 조마디아니 곡도 이리 삽자르사모 파지승 하녀 하이 곡도 파지약 동문바 아카팡이 약하라이 반다오 곡로 곡통한 벗은 하카나나니 바그이 곡도 파싱으로 하녀 하이 탕라이 피우나이 할로
1: 할로 풍디벌까 함나
0: 아오 풍디벌까 함 람소고 반다오
1: 아무나 고통 아부사 타자 오 타마이 소리가 사문에 아고
0: 에오안거
1: 안에 바니 무슨 말이 지만이 때라디로 탕도 또 콜 카이 참아 봐 콜 하게 문에 군도에 거 살아이 참아다 가이 와트 파이리 왜 야브르노 그거 그나비야 거 사이 보지 라이야 해 타네 마리카
0: 아
1: 와슈야 사네요 아무나 대사 사와나 메 콜 카이마타
0: 더더더 아까
1: Gai, apa no? Ani kau teman ibu mungkin gai kau si karisata. Kau apa keru? Bigra apa keruja? Bawa si kar kemang saja hinta. Gai si kar kemang kemang sabrum brum musui moso kogui wa rokok rokok belum bang. Ati rokok memang bawa si kar kai bin sal saja cai jongkon. Apa kalau sa bawa sa hinta? Gai Allah kai. Ambil sikar kemang, kemang, kemang, kemang, no, salza hanggai. Bihik busa boh ngkapun gini. Bihik busa boh ngkapunggai. Tangkapun sikar kanya ni. Sikar kanya tangka hanggai, adino hanggai. Apa no? Pungni simi, pungni maizaya woi tangmani. Di borong tanggo, sal tang tanggo, sikar si mili simi si mili liyapun.
0: Ya.
1: Mali ataku nupa no. Nggai sal tanah no go. Salta ham nam ai jo hapo hapo se musi masa mane ripo gai musi masa man kha ga musi no bo ko gai nar gai mo musi la ma hakal para bo sal mani mo ta bo ang thang thang thang la ma de go no horang thang an
0: ao
1: gai ang mo tam khai ma sa kha mo ang o musi no tlang ai thang dai la ma ro go da no musa ro ka soi nar gai chai sino wa thari sino bo kiri kha hinta

아시도르디 카나토도 르사몽 카나바게 하뇨 하이테케자 르사몽 카나나니 파징 탕라네요 저로 카나라네 신다국 소신드로 니 카나톡 작마니 르사몽 사란 키 스와간 토케니 아자 아자 미투미야 오 카나토도 르사몽 니니 바게 카나이 똥니 따이 러기오 똥니

0: 마스더러디 한여하이 노력니 크나 독상만이 르사몽 노력 크나 바이케한 노력니 함작마 시니 가동와 반도와 파리 인게 한여하이 증 꼭두 파친고 당근이 라이프유나 요소로 꼭두고 그릉작와 사보와 덩피 할로
1: 바이 디버 깜바이
0: 아우 디버 깜함 람서고
1: 양 덕사감이 사돈 내버마
0: 아우 덕사감이니 사돈 아우 보아다니
1: 보아다니
0: 보아다니 보아다니 보아다니 타이틀 송 두절로 아우 다고 아우 디포르카 함바이 파디 하녀 하이승 살면 라이커 시니타 쿡 사도 니 크나 톡삭만 성 파디 때까지 시간이 있을 곡 두기 야사가 있나 레시는 사보 봤던 곡 두고 할로
2: 할로 바녀 벨라이케 디버카 함
0: 아우 디버카 함 람서고
2: 벨라이케 함 바이 바녀 강 양 십삼으로 바라니 로빈드로 데브루마
0: 아우 로빈드로 응 샤디
2: 그래서 하나 오는 바이 인디 토케는
0: 가나시노바이 아우 밀 밀호 둠
2: 둠에 헨카라 삼나 헨카케 히메스 레시미야 바이 둘시 쿠마르
0: 아우 히메스 바이 둘시 쿠마르
2: 둘시 쿠마르 예 삼나
0: 르사몽 꼭 타케 밀레호
2: 예 밀호 둠
0: 밀레호 둠 딜 디야 헤 토케니
2: 아
0: 아우 다 아우 아우 아우 앙 나이네네
2: ก็ไปแต่แค่ชรันดานานะบายอ้าวโดนึงดึกน้ำมุสุขะดีแต่แค่ชอบสันเดอร์ที่สนบายอืมตอเกนิบูมงาแกบายอืมชาเดียงคณะจงอีคณะจงละอ๋อเรดิชินะเมดุลซับนี่ตัมวะเมดุลซับนี่เมดุลซับนี่เมดุลซับเมโซร์ซับโอเคเมโซร์
0: เมโซร์ซับอ้าวๆๆอาจารย์เนี่ยก็สามุงครับพอไทยเอามาทําไปอืมอ๋อสามุงโอ้องค์ก็ตามมาเนี่ยแค่อาจารย์เจสันเดชิดาๆๆก็ทําไปทําไปเบลัยแค่ดีกว่าอ้าวเกียร์จะรู้สึกแต่โดนแล้วอ่ะหันอยู่ไล่ดีอ่ะวุ้ยดับคณะไล่เนี่ยซินิปิซุสบินิคณะตกจากมานี่ได้สามุงเนาะ

바디오 크라토도 르사몽니 약로 하뇨 하이 대장 사르사몽 크라나니 탕라냐요 저러 생크나라냐이 아 시니부콕 미나 트리프라타이 주스나리 양 미니 크라 보록니 크라토 사마니 르사몽 우사타이 구톰바이 르사작

어제로 크나바캬 다이 비소나 다이 천지다 데 볼마 바이 리삽삭 리사몽 노록니 함삭마 시니 카통와 반도 파디 하녀 하이 바이 타고 시니 조라 떼기셔 똥마 바 바이 탁니 리사몽 노록 크나이마나 요 어제로 크나토토 리사몽 모노 데비 조마티아 바이 리삽삭 리사몽노 파디 인게 바이 탁고 오 크나 리사몽노 꼬이 홀까 아우 조무달 데볼마 크나토토 오르사몽 니니바게

아니, 하이 요즈로 저토노는 디볼까 함 따이 람석비로 큰아이 동아이 마르기싱 따후부 북성로 FM 지은뚜니 스릉디 시디반도 승 살만 오신이 따북 니 오즈라오 와뜨이 벨라이키노 아좀 와뜨이 파요 하야크바 아좀 커버 벨라이키노 사통뚱고 어 사통뚱마 뭐 벨라이키노 뚱고 아스키노 벨라이키노 그 승키노고 먹을세 싱브리마 하잉고 피아버지한니 와뜨이 파이프로 커버 벨라이키노 파요 아 와슈슈바 시아리 하이클라요 아 다풍요 저라도 아 파이저라노바 저도 보롱노 마이 보르나니 사몽탕나니 케도보 저도노 엉콜사 다풍요 저라 다풍요 저라고 감이 함세요 동나이 보로로 콩게 테보 사몽팔리야 응마니 저라 아 아울리로고 동나이로 보로로 콩게도 뭐또 살브룸노 사몽동고 하야케바 살브룸노 사몽그리하이 아부하이하이 피아바 가미암사 니보로 쾌 따북노 사몽 벨라이키노 똥구고 따북 마이보르케세 마이땅마니 마이보르마니 야구로노 하티바르사 하티바르네 니 야구로노 데비세 마이땅나니 저랑이 파요 오보빠이케세 가미암사 니브리로 사몽 빠이자 카이마던고 다이 아픈 야구로가 아하냐 하이 마싱크 상마저로 석바요케 그방마 대로 카야 그방마 대보 마이라 피나니 티사나니 조랑게 이빨리앙타

아스저르티노 시니 데니니 하녀 하인 스릉디 시디 반다 어부니아글로 노르크나이 만나이 크라토토 코랑 크라이 동디 따이 럭유 동디